0: 도쿄 토시 제주에어 110 디스테 플라이 레벨 150 바이 구리 인포메이션 엑스레이
1: 예시아 1101 도쿄 토시 런웨이 34 라이트 트레비어 스완프 탱고 어라이벌
0: 런웨이 34 라이트 스완프 탱고 어라이벌 제주에어 110

0: 도쿄 프로세스 대표는 지네 223 바이렉 그립 디셈미 슬라베 150 마이 그립 인포메이션 인디아.
1: 지네 223 도쿄 프로세스 클레르바이 앗 1스 노벤바 라이반 엑스펙트 아이렉스 즈르 람웨이 161.
0: TF 트럼프 노벤버 라이브 익스펙트 아이렉스 즈르의 원식스 레프트 프로세스
1: Linear 233, from November, and expect to runway 16 to right. Expect to ILS, Zulu, runway 16 to right.
0: Tram, swap November, driver, expect ILS, Zulu, running 16 to right approach, Linear 233. Thank you.
1: Westchester A0, contact the Tokyo radar, 120.42.
2: 120.42, Westchester A0.
3: Japan Air 736, contact Tokyo radar, 120.43.
2: Tokyo radar, 120.43, Japan Air 736.
4: 150 Atmos 4.
1: United A37, Tokyo approach, do you have any destination, India?
4: We have hotel, we get India.
1: United A37, thank you. Now information, India is coming. Cleared via Fox November, arrival, expect to ILS Zulu, runway 161.
4: Tupac November arrival, ILS Zulu 168, United 837.

0: Thank you for staying. Good afternoon. 신한투자자로 나인월 다이렉트 코리아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원파이브로 미드바이.
1: 신한투자자로 나인월 투자자로 good afternoon. Expect that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. Clear via Swamp Golf arrival.
0: Expect Dairekt Yankee 16 left clear Swamp Golf arrival. 신한투자자로 나인월.
1: 신한투자자로 나인월 report altitude.
0: Passing flight level 16 0 신한투자자로 나인월.
1: 신한투자자로 나인월 approach.